0: 어디? 어디?
1: 야, 꼬마 이유.
2: 두산?
1: 아니, 뭔 도이야?
2: 싸우고 방귀야.
1: 그놈이 나니?
2: 쌈차가가 갔구나, 가이.
1: 어디나니, 쌈두?
0: 사마하레니? 아, 넌다, 가이지? 소마라지?